0: 막 이러는 거야.
1: 아예
0: 도가 저거 하기래. 호, 쇼호. 예. 아니 왜 새가 도하래. 공주 또 등아 이마도 와. 看天气啦，看天气啦，
1: 对啦，
0: 哦，
1: 即个天，即个即个日头哦，甲一家人啊，
0: 对啊，来啦，小雨爱接露啦，